0: 친구는 이미 전이했으니 어쩐다.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병원도 폭격이 무너졌으니 말이에요.
1: 그럼 약수물이나 대접해보오. 듣건대 약수를 마시면 눈이 보인다오.
0: 약수?

0: 리얼 아버지.
1: 오, 장난 꾸러기 왔나? 오. 어때? 살림살이 놀기 좋지?
0: 산새들이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.
1: 네, 나무통에서 울려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단다.
0: 나무통에서요?
2: 아버지.
3: 아버지.
1: 오, 왔나?
2: 얘야, 어서 내려라.
3: 어서 내려라.
0: 어머니.
2: 응?
0: 우리 할아버지는 나무통에서 나온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.
2: 여거사, 외할아버지는 나무를 기르는 기술자이고 아버진 전문 악기를 만들어, 알겠니? 그 나무로 만든 큰 바이올링, 작은 바이올링에서 나오는 노래가 제일 듣기 좋대.
0: 그럼 나도 바이올린이 클래.
2: 어?

0: 줄에서 속절이 끊어졌구나.
1: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. 입에 난구어야. 어머니. 我的好妈妈,
0: 孩子,
1: 我就是你的儿子, 哦猫你, 妈妈,
0: 儿子, 내 아들은 모두 바이올린을 킬 줄 아니 얼마나 좋아. 내가 방해했나 봐. 그래, 어서 켜게.

0: Az adı Rose'ya.
1: Za, boşipsiyo.
2: 잘 만들었구만.
1: 앉으십시오. 저명한 바이올린 리스트인 당신께 특기 드리려고 제가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
2: 고맙소.
0: 저희가 10년 동안 정성껏 만든 거예요.
1: 자, 보십시오.
2: 좋았어.

0: 아니, 얘가. 얘야. 얘야.
1: 네가 바이올린을 가져갔댔구나.
2: 할아버지.
1: 응. 그렇지. 천재일세. 내 데려가지. 10년 후이면 인류 바이올린스로 될수 있을 거야. 이 바이올린을 할아버지께 드려라. 한번 켜보지.

0: 하지 말게. 어머니는 내 눈과 같아. 내가 널 이끌면 뭐나 다 볼 수 있네.
1: 엄마, 엄마.
0: 우리도 바이올린 있지 않아? 이제 줄을 배우면 아무 노래나 다 켤 수 있어. 그러면 산새들도 불러올 수 있다네.
2: 人到中老年，有选善百年。本节目由善百年甘油二酯食用油冠名播出。
1: 我的好妈妈，
3: 骨骼变疏松，腿脚发软，腿脚发软，就用优韧极。骨骼变疏松，腰杆没劲，腰杆没劲，就用优韧极。骨骼变疏松，颈肩难受，颈肩难受，就用优韧极。优韧极牌三七氨糖骨碎补胶囊，有三七、葛根、骨碎补，还有氨糖、硫酸软骨素、鱼胶原蛋白、钙，吃一样含七样。不是简单补钙补氨糖，国家发明专利。腿脚发软，腰杆没劲，颈肩难受，
4: 颈肩腰腿有问题，只需九块九可以用十天，整整六十粒，包邮到家。
3: 抗疏松强骨骼就用优韧极，专为中老年研发。
5: 神疲乏力，少气懒言，心悸自汗，胸痛胸闷，腰膝酸软，骨节疼痛，一黄通络胶囊，益肾补气，化瘀通络，祝您心脑肾健康。
3: 骨骼变疏松，腿脚发软，腿脚发软，就用优韧极。骨骼变疏松，腰杆没劲，腰杆没劲，就用优韧极。骨骼变疏松，颈肩难受，颈肩难受，就用优韧极。优韧极牌三七氨糖骨碎补胶囊，吃一样含七样，不是简单补钙补氨糖。三七、葛根、骨碎补，先作用于骨骼微循环，再把钙、氨糖等营养补进去，骨质便秘了，骨骼更有劲。腿脚发软，腰杆没劲，颈肩难受，
4: 颈肩腰腿有问题，只需九块九可以用十天，整整六十粒，包邮到家。
3: 抗疏松强骨骼就用优韧极，专为中老年研发。玉芝林药业。
6: 你好大自然，
7: 你好伙伴，
8: 你好银河，
9: 你好